네, 코로나 나 집도 비라 이렇게 가이 오 코멜라 오모코니 아 히바 히바니 카페 누르바 비라 오말라 네 오마나 바로 홀로와야 나마티카 아마타비니 오말라 네 오무쿠미 헤리아 오모코니 카티 모사 이베라야 미노토 멜로코 미셰셰 사 판타 요라 워파치리아